도랑이 담 담바 코미아탕하 운박사나 US 프레시던트 로널드 트럼프 아로 바이스 프레시던트 제디 벤트 아로 이라니안 프레시던트 마사익 베제스키엔 쿠시 옹그르켄 멜리그카니코 쿠라차강하 Ribhoy District ni District Ayush Society Office chigni gipa International Yoga Day hajalgni khulgrik dokko State Sports Council nongpo o maniyangaha. Yano